아이고 거울이 그쪽으로 났다. 아직가 대포로 했다고 했는데 강아 두근강 아까워서 옷장모랑 신고 옷장 아파요. 말하고 있고 해고 이거 다 들고 가로.